0: 이렇게 빼세요.
1: 역할을 여탈비약 약 빠올랐다.
2: 콩
0: 바다비? 다루비게 가리 절하라다. 말띠 말띠 바치우면
2: 파도에 살아 무스트메 순라해 마띠 코스코 चल छोड़ मैनेजर देख रहा है चल चल चल चल चल